빨리 끝나고 미아 이시야 이번 안토시켜리야 와그리에게 말 옥대로 온다 니빠 사이로 떠나가 빨리 끝나고 안된 꿈을 다못 그리고 아콘티 누워 그릇 말 그리고 딜리시야 아콘